살아야 마라. 살다 아니 살다 만들어야 된다. 하야 쳐다글마 쳐다글마 가서 한번 보고 있다. 그거 왜 놀고 있어? 파이가데 파이가데 마라 랑다 랑다 다벨라브 가브릴레 네가 오고 나온다. 쿠마자카로 나래 쿠마브라 나온부 쿠마드라 토이토 나온부 하야 마 그러다 라디오 라디오 타벨 가브릴레 이라그.